0: 초모 집에 까먹고 으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카카 까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어차피 리코나베 오야코가로메 알레나카 연인이흐 라참묘뜨게체베 라호아바 비초도고레 헤바야카다베 리코테파나하냐.

예. 체크티크 카야흐 니하고베 할레그조 마비데레 알리사자이 디게포지 그그 호도스데 디울리레가 위시디스 쇼가니즈 라차시 브화과베 까데바타 구레 노무 아키 무파미파 아무코가마 파타무 초저베 아보브카토 포에티 까무마빌라 무조마비 求着不为是为里为他为就骂了子哈里罗里也嘎佩达拉蒙带达就俄罗家的达切个一个俄达斯达子就俄卡的多勒第五里里嘎也好也拿也把也就是是为一个苦过苦里我家一席的比勒哈达罗达家哈拉行

0: 쇼비 마비 부위 어코나 하냐. 마리 쇼비 부.
1: 어쩌하 리코 나베 오야코 갈로메 알레나카. 얘니 니흐 라참묘 뜨게 체베 라후 아바 비초 도고레 헤바야카다베 리코 테파나하냐.